0: 아이 마 봄봄문나 예. 레스트 인 피스 앞지세 미말리 제호파 나디미레 오베소 아디
1: 오베소 라틸레 아담마메
0: 나 가다데 무슨 마쇼 마가 펠 지고 펠라 에이 나 바가라 고 시한 콜레 마 봄봄 에 30 years ago 에이 에이 부투 에게 케이포사 가발레 바 앞지세 미말라 나잖아 에기 마셀 무카 오베
1: 아이 안테 조안 펠라
0: 카나 게란 도 셀
1: 예스 케 케네 르 마세
0: 바 아노 마리아 야 와타 피네 마 봄봄
1: 야 아이 부티 리가지 마메 에나 리 칼라 보네 나 오카 크레라 우디웨니
0: 우타 펠
1: 아니 와타 바 수토 바 이모셔널 에나 오카 고아틀라 카 고아틀라 우디무 카
0: Trotopez,
1: what about your shoe size?
0: No, it's fine. That way it's good, it's fine. and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your shoe size, eh?
1: What did they say?
0: Huh?
1: What did they
0: you don't
1: say?
0: Know. Ask your friends.
1: Let me see your fingers.
0: Huh?
1: Let me see.
0: You know what they say.
1: You have huge fingers. Maybe Kuba, you are tall.
0: Yo, DJ Boots, le ma bomza na maswa matenga ibile le na antosa. Bobedinka, it's a horror. Kiske Peter. Kiholam Riri.
1: Hatted
0: you or Kisfil.
1: Yeah, Larabai.
0: Wow.
1: Yeah. Kisfil, we are going to die.
0: Gatala Melikau fell.
1: Your
0: class has 28.
1: Yeah.
0: King Wetsi, the Kim Passam
1: Passam. Ah, what?
0: Indeed.
1: I bought
0: that.